0: 나 새 배워 왔어.
1: 원래 쏟아갔나.
0: 원래 나 새 배워 왔어.
1: 원래 쏟아갔나.
0: 뱃살이 잘로
2: The Yaron FM Sunday Soccer Show Sunday 6 to 9 p.m. with Fox Sirue Rihahe Langwana The hottest, the number all day